불랑 아미우샤니아 탄창잔데고 샨티아 무콘 근숲 통킹 부분이페 용 뼈단둥아에 공판파지페몽 시단단둥아에 근데 멀리멍아닝드만타 대시라나니고 불랑 아미우샤니아 탄창페 톤무뚜시브락샷발루나무뚜 라마니 사카바세 꿈가이등라니고 나신라나무뚜 시라산던야나 외신방마무세 칭루콩무짠잉타 몽아무군답고 나 불랑 아미우샤니아 탄창페 농도루콩랑나 몽다아장 룽레인리에 공판파지락시예무 도단다야무세 야안티에 今天的景色多美好，我爱布朗阿米乌沙尼阿姆坤专门带游客。